0: 최샷.
1: 보이 사단. 사단.
2: 나 저거 있어요. 밑에 있어. 스피드 이런 거 있어.
0: تکه به عرش داده ای به این زمان خیره ای چقدر